0: veteran South Korean war correspondent Kim Young-mi is on her way to a Ukrainian jail. After months of effort, she's finally been given permission to visit two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1: 대통령실에서 허가를 내려준 거는 알고 있지만 그 딱히 누구라고는 알려주진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제가 추측하기는 아마 대통령이실 것 같다라고. 여기는 이제 외관이라고 다 찍을 수 없다고 해서 가방 안에 이제 카메라 넣고 여기서부터 찍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찍은

0: well.
1: In her edit suite in Seoul, she shows us footage from her documentary that was broadcast on a leading South Korean television network 3 months later.
0: 여기가 한 칸 더 내려간 지하 쪽에 있었거든요.
1: Captured on the battlefield in January 2025, the North Korean soldiers have been incarcerated ever since.
0: 저에 대해서는 아는 건 없었고 한국 쪽에 있는 사람이 당신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메시지는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물어본 건 우리랑 인터뷰하는 거에 대한 퍼미션을 가장 먼저 물어봤었어요.
1: Al Jazeera has chosen not to show their faces.
2: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남한에서 온 기자예요. 오늘 인터뷰 때문에 왔는데 저희랑 인터뷰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인터뷰하는데. 네. 여기 잠깐 앉아서 저랑 얘기하시면 돼요. 저희 인터뷰를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를 해야 저희 한국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생겨서.
3: 어떻게 도와주죠?
2: 데리고 가려고.
3: 호텔이 가는 비즈니스 호텔이 갔어요. 지금
2: 만약에 북한으로 송환될까 봐 걱정했었어요?
3: 그런 걱정이 많았죠. 근데 우린 한 번 이렇게 죽이면 그 사람 당사자만 죽이는 게 아니고 가족이 씨를 말려요.
0: 1년씩 갇혀 있었으니까 지금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은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이들이 살아서 우리 한국으로 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의 계기가 되길 바랐던 거죠.
1: Like all North Korean men, the two prisoners of war were conscripted at the age of 17 for 10 years of military service. In late 2024, they were among some 15,000 Special Forces troops sent by Supreme Leader Kim Jong-un to Russia to support the invasion of Ukraine. Their deployment, a tightly held secret.
4: 북한 입장에서는 전례 없는,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던 것 같아요.
1: Do Jin Ho is a former South Korean Defense Ministry officer.
4: 그런 사안이 북한 내부적으로 체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왜 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그 나라에 이거 보내야 되느냐.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북한 인민들의 충격 효과를 고려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한 것이죠.
1: And there was another reason Kim Jong-un was cautious.
5: He was not sure whether North Korean soldiers would be very effective in that war because North Korean soldiers have not fought quite a long time.
1: But former North Korean diplomat Tae Yong-ho says Kim Jong-un saw an irresistible opportunity to bolster his nuclear weapons program.
5: President Putin was in a very difficult situation. Kim Jong-un decided to send soldiers to Russia, and in return, he could get military aid and technologies, and also he can get some hard currencies from Russia to buy the spare parts and elements for nuclear and missile components.
1: According to a South Korean government-funded agency, North Korea was paid thousands of dollars per soldier, receiving more than $620 million in the first 14 months, including up to $10,000 for each of the thousands of soldiers who died in that period. The first hard evidence of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war came in January 2025, when President Zelensky posted images exposing the identities of the two captured soldiers on social media and then released a series of videos.
6: Воїни Сил оборони України взяли у полон перших військовослужбовців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Таким чином, Служба безпеки України отримала беззаперечні докази участі КНДР.
1: The two POWs, one just 20 years old, the other 26, had undergone surgery for serious battlefield wounds.
6: Тож спілкування з ними відбувається у взаємодії із розвідкою Південної Кореї

0: veteran South Korean war correspondent Kim Young-mi is on her way to a Ukrainian jail. After months of effort, she's finally been given permission to visit two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1: 대통령실에서 허가를 내려준 거는 알고 있지만 그 딱히 누구라고는 알려주진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제가 추측하기는 아마 대통령이실 것 같다라고. 여기는 이제 외관이라고 다 찍을 수 없다고 해서 가방 안에 이제 카메라 넣고 이제 여기서부터 찍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찍은 거예요.
0: In her edit suite in Seoul, she shows us footage from her documentary that was broadcast on a leading South Korean television network 3 months later.
1: 여기가 한 칸 더 내려간 지하 쪽에 있었거든요.
0: Captured on the battlefield in January 2025, the North Korean soldiers have been incarcerated ever since.
1: 저에 대해서는 아는 건 없었고 한국 쪽에 있는 사람이 당신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메시지는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물어본 건 우리랑 인터뷰하는 거에 대한 퍼미션을 가장 먼저 물어봤었어요.
0: Al Jazeera has chosen not to show their faces.
2: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남한에서 온 기자예요. 오늘 인터뷰 때문에 왔는데 저희랑 인터뷰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인터뷰하는데. 네. 여기 잠깐 앉아서 저랑 얘기하시면 돼요. 저희 인터뷰를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를 해야 저희 한국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생겨서.
3: 어떻게 도와주죠?
2: 데리고 가려고.
3: 호텔이 가는 미니버스 호텔이 갔어요. 지금
2: 만약에 북한으로 송환될까 봐 걱정이 있었어요?
3: 그런 걱정이 많았죠. 근데 우린 한 번 이렇게 죽이면 그 사람 당사자만 죽이는 게 아니고 가족이 씨를 말려요.
1: 1년씩 갇혀 있었으니까 지금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은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이들이 살아서 우리 한국으로 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의 계기가 되길 바랐던 거죠.
0: Like all North Korean men, the two prisoners of war were conscripted at the age of 17 for 10 years of military service. In late 2024, they were among some 15,000 Special Forces troops sent by Supreme Leader Kim Jong-un to Russia to support the invasion of Ukraine. Their deployment, a tightly held secret.
4: 북한 입장에서는

0: open the prison doors to selected media to interview the POWs. South Korea's Chosun Daily, known for its hardline stance against North Korea, posted interviews with the POWs online, exposing their identities again.
1: 본인이 가장 이제 좀 생각 많이 하시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2: 실제 이런 것도 거양해서 가고 그런 생각이.
1: 대한민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2: 내가 가양으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도 생각이.
3: 동만은 좀 뭐 그런 식으로 내 집에 한 번 넣을 것 같은 그런 적응을 해서 무슨 라면 신청돼가지고 대한민국을 가신 거예요.
0: A feature article by America's Wall Street Journal followed, their images multiplying across the internet. And then, a former South Korean defense journalist turned politician was given access.
4: 그 북한군 포로들은 북한의 정예 특수부대입니다. 이 정찰총국은 한국에서 만약에 전면전이 나면 한국의 후방 지역이 침투해서 뭐 요인 암살이라든지 일종의 게릴라전을 하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부대인 거죠. 그래서 꼭 만나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 한국에 오겠다고 그러면 이제 또 데려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됐고요.
0: Yoo Young-won is now in opposition. But in February 2025, when he met the POWs, his Conservative Party was in power. Unlike the current Liberal government, his party takes an aggressive stance towards North Korea. He says the POWs had no concept of his position as a South Korean congressman.
4: 최고인민의 대의원이라는 게 이제 국회의원 비슷한데 이제 그런 설명을 했는데 제 명함을 이제 그때 줬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 말하는 걸 좀 꺼려하고 이런 건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0: Within days of returning from Ukraine, Yoo held a press conference.
5: 두 명의 북한군 포로를 총 1시간 10여 분 동안 면담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제가
0: He showed blurred images of the POWs, but identified them by name.
5: 박모 씨의 경우 기순 의향에 대한 질문에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라며 기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경의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 씨의 경우 이제는 확실하게 대한민국으로의 기순을 결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씨의 육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 그냥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
0: For defectors and others advocating for the POWs to come to South Korea, it was a watershed moment.
7: Under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the entire Korean Peninsula belongs to the country, and all North Koreans are considered citizens, many arguing that this makes South Korea responsible for the POWs.
8: These North Korean soldiers are now South Korean citizens once they stated that they wanted to go to South Korea. So the government must do everything possible to save their lives. They expressed their willingness to go to South Korea, which is an act of treason according to North Korean law. So if they are repatriated against their will to North Korea, then they would be sent to political prison camps. That is definitely sure, and they do understand that
9: 국회의원 앞에서 이제 분명히 얘네들이 자유의사를 밝혔고 한국에 그러니까 이제는 얘네들 자유의사가 존중이 돼서 얘네들은 한국에 오겠거니 이렇게 다 생각을 한 거예요.
0: But bringing the POWs to South Korea is complicated under international law. Starting with determining what they want, their so-called free will.
10: There are methodologies, capacities, to assess the free will. There are institutions, international institutions, with a lot of legitimacy that work with prisoners of war to understand their will. And I don't think that having an interview with media or with one politician is something that we can accept unanimously.
0: And the UN Special Rapporteur stresses